예, 미주맘님 신청 사연입니다. 일주일 시간이 참 안 지나갔는데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만이라면 쉬는 날이라서 힘내서 열심히 일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미주맘님도 오늘 하루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해주신 곡 함께 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탁재훈의 멍하니, 도경수의 팝콘, 디셈버의 베리 될게 세 곡 준비합니다.

예, 행복해져라님 사연입니다. 우수님 굿모닝입니다. 우수님의 방송은 이번이 두 번째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침 공기가 참 좋은 날이에요. 오랜만에 방송 들으며 기분 좋게 하루를 열어봅니다.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방송 감사히 잘 들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행복해져라님 신청단 단역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해져라님 덕분에 저도 기분 좋은 하루 될 것 같고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해주신 곡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제 시간 마지막으로 신청란 다녀가신 분은 행바오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영 청곡 남깁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모로 수고가 많다고 하신 게 어제 저녁 7시 제가 방송을 하고 오늘 아침에 터보님 대신해서 급하게 방송을 해서 여러모로 수고가 많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햄바오님 아침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시간이 9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 신청나는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담임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시간에 올라온 신청곡과 사연 모두 다 준비를 해드렸고요. 남은 시간 제 선곡으로 함께하면서 서버를 담임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몇 곡만 더 듣고 와서 저는 마지막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조금씩 모자라고 어딘가 어긋나 있고 모난 구석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함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재밌다, 잘 맞는다 생각될 때 관계는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결이 닮은 사람을 만나면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나와 결이 잘 맞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찾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미님과 더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하늘호수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하늘호수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우리는 무언가 이해되지 않을 때 모른다는 말을 씁니다. 뜻은 하나지만 그 말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리고는 하죠. 누군가는 모르기에 더 알아보고 싶어 한 걸음 다가가고 누군가는 모르기에 겁이나 저 멀리 도망치기도 합니다.

결국 모른다는 상태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그 막막함이 성장의 열쇠가 될지 거대한 벽이 될지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름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기분 좋은 설레임이기를 바라며 안녕하세요.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필사마님께서 언제나 제가 양심에 찔려서 읽지를 못하겠어요. 언제나 청취자를 위한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제 방송은 99.98% 저를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은 오후에 일이 있어서 오후 반차 썼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네, 우리 효자 필사마님께서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오셔야 된대요. 그래서 반차를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효자십니다. 잘 다녀오세요.

햄바우님께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단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셨네요. 아닙니다. 수고는요. 커피 호록호록 마시고 음악 좋은 음악들만 신청해 주시니까 좋은 음악 잘 듣고 뭐 그렇게 방송하고 있어서 수고스럽지는 않습니다. 좋은 음악 함께 들어요. 청해 주신 곡 준비했습니다. 들을까요?

네, 햄버우님의 신청곡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루미고고님이세요. 감정, 자존심 싸움에 지칩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안 하면 되는데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 근데 보통 그런 건 연인 관계에서 좀 이렇게 쉽게 생기는 일들 아닌가요? 직장 동료들과는 뭐 그 자존심 싸움, 감정 싸움 잘 안 하게 되던데. 저는 어렸을 때는 직장에서도 뭐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저는 직장에서는 화나는 일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화가 났던 포인트들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옛날 점점 이제 확실한 옛날 사람이 되어 가잖아요.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많이 화를 내봐서 그런가? 아, 요즘엔 저는 크게 화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다 그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의 뭐 생활신조인가? 그런 게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런 보살 같은 분이 있을까? 그랬었는데 저도 그냥 요즘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물론 이제 절대 그럴 수 없는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엔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감정과 자존심 싸움이 뭐 연인 관계면 더 그렇죠. 자존심 이런 거 그런 거는 예, 연인 사이에는 그러면 서로 상처만 되니까 져준다고 해서 진다고 해서 또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10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행복해져라는 님께서 담미님 굿모닝이요. 오늘 날씨가 좋다 못해 덥다고 합니다. 어제는 자다가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잤어요. 그러셨구나.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저는 아직 극세사 이불을 덮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야 박담미야 너 진짜 좀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은 좀 잘 땐 추운데. 아 근데 그 이번 주 중으로 치울 거예요. 저도 이제 이불을 바꿀 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낮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낮에 덥더라고요. 이제 여름의 시작인가요? 더운 여름 너무 싫은데. 근데 저는 추운 게 더 싫어가지고 뭐든 다 그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이 너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적당히 좀 여름은 여름답고 겨울은 겨울다워야 되는데 너무 여름답고 너무 겨울다운 거 그게 좀 문제인 거잖아요. 이번 여름도 굉장히 더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담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청해주신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 도유카의 웃어넘기기엔 너무 사랑했던 너라 준비했습니다. 듣고

1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12시부터는 우리 스타비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스타비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여러분. 꽁치님께서 다녀가셨어요. 단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전에 실내는 상쾌하고 적당히 서늘해서 좋네요. 너무 이른 시간 식사로 인해서 지금 배가 고파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드셨어요. 네, 배고프면 안 되는데. 커피 한 병 투입해야 하나 고민을 해봅니다. 한 잔 아니고 한 병. 단위가 다르네요. 단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보내세요 하셨어요. 저는 12, 13, 14 네, 어제까지 쉬었고 오늘 이제 출근해야 되거든요. 오늘하고 내일 일을 하는데 출근하기 전에 이미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저 진짜. 근데 이거 뭐 꽁치님이랑 할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뜬금없이 아니 저 사람 왜 방송 진행하다가 갑자기 저런 얘기해? 그러실 수 있는데 뭔가 저도 하소연할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세요? 제가 이런 하소연해도 들으면서 나도 일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게 그러셔도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좀 어제 오후부터 진짜 너무 짜증이 나거든요. 다 때려주고 싶어요 진짜. 왜 이러는 건지 좀 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청해주신 곡 꽁치님께서 청해주신 곡 제가 준비를 했죠. 그리고 한 곡은 먼저 들려드렸어요. 가원의 너를 좋아했던 그때 들으셨고요. 이혜은의 그대라는 노래를 부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잠깐 제가 멘트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전 멘트에서는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요즘에 웬만한 일로는 화가 안 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부터, 어머, 저 화가 나 있었네요. 예. 아, 나 어지간해서 화안 나는데. 근데 어제부터 예, 제가 좀 화가 나 있네요.

풀어야겠어요. 사실 뭐 예, 화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니까 잠시 화가 났었지만 네, 지금부터는 이제 해결해야죠.

대화창에 누가 계신지 좀 볼까요? 꽃미남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리도리 이쁜 돌이 오늘 출근했대요. 그동안은 그럼 재택근무를 했던 거였나요? 그래요. 재택근무 하다가 사무실 나가면 되게 좀 싫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직업 특성상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늘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땐 더 바빴죠. 재택근무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물론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뭐 그런 그냥 쑥 달래 냉이 이렇게 그냥

허비되는 아이로 태어나고 싶은데, 혹시나 뭐 혹시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재택근무하는 그런 직업 가진 사람이 좀 되어보고 싶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흰수염 고래님께서 고래 손손손 네 여기 있어요 하셨어요. 네, 거기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착한 데빌님께서도 네, 좀 전에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또 네, 흑장미님 네, 언제나 함께 해주고 계신 언니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도 굿웨더님 운전하는 직업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저희 방송과 함께 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게 참 진짜 신기반기한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어떻게 아시는 건지도 너무 궁금하고 신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들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카마님께서 네, 바쁘실 것 같은데 방송 들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히어로님 네, 손 하셨네요. 히어로님 계시고요. 42년째 곰미남님 네, 우리 42년님도 대화방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 빼먹은 사람 있어요? 없죠. 네. 모두 고맙습니다.

0: 산이 푸릇푸릇 너무 이쁜 5월입니다.
1: 맞아요. 너무너무 예쁘죠. 정말 예, 눈길이 닿는 곳마다 다 예쁜 것 같아요.
0: 날도 좋고 기분도 좋은 하루라서 힘내서 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단미님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폴킴의 꽃이 피는데 필요한 몇 가지 그리고 예, DK 디셈버의 부디 들으셨습니다. 재봉틀 고양이님이십니다. 아직 여름 전인데 벌써부터 사무실 언니들은 아이스커피를 찾고 있고 냉장고에서 얼음을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이제 가을 겨울 시즌 준비를 하면서 과연 올해도 작년처럼 시즌을 끝내고 진정한 공허함을 느낄 수 있을지. 오늘은 솔직히 못 올 줄 알았는데 마치 드라마 한 장면처럼 언니가 커피 줄까? 하며 못난이 동생이 언니 허리를 끌어안고 언니 나 솔직히 자신이 없어 하는 푸념 섞인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말이죠. 이런 날에 언니는 아이스커피를 드시나요? 아이스커피 광고처럼 커피 여신인 담미 언니. 아, 여신은 아니고요. 그냥 커피를 마십니다. 눈부신 햇살과 아이스커피 그리고 언니의 미소, 5월의 햇살만큼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셨네요. 저 아이스커피를 잘 안 마셨는데 예, 언젠가부터 이제 마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오늘도 예, 아이스커피를 마셨습니다. 예, 지금도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맛은 없었어요. 요즘에 새로운 메뉴를 하나씩 먹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두 번째 실패했어요.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오늘이 금요일이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떤 날인지 궁금한데 아침에 이제 사연을 주시잖아요. 오늘은 어떠어떠하고 그동안 어떠어떠했고 또 내일은 어떠할 거다 뭐 이렇게 글 남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렇게 저런 어려움에 계신 분도 있구나 싶어서 저는 좀 여러분들 사연에 많이 감동도 하고 그리고 또 힘도 얻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매번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좋은 한 주 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분명 그 말씀들이 저한테 다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잘되라 잘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친구랑 긴 시간 커피 마시면서 야 이만큼 이렇게 사는 것도 진짜 운이 좋아. 네, 우린 정말 너무 괜찮은 경우야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의 목도 네,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한 시간 한 시간 네, 뭐 1초 2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굿웨더님. 오늘도 제 닉네임처럼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전국 8도를 다니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보니 하늘에서 방송을 거의 매일 종일 듣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경치가 좋은 곳, 아주 예쁜 커피숍, 빵집, 가족과 함께 오고 싶은 휴게소도 가게 되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바다를 보며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호수 방송은 곁에 있고 이젠 몇몇 CJ님들은 목소리도 기억하게 되었네요. 아 근데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약간 좀 뭉클했어요. 저 극 F거든요. 어떡해. 아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어떡해. 방송을 계속 들으실 수가 있죠. 너무 감동적이야. 그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항상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중에 저도 있었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사연곡은 다음에 기억해뒀다가 올리겠습니다. 가입했으니 감사 인사부터 남기고 저는 이제 다시 일하러 갑니다. 휘리릭. 자주 사연 올릴게요 하셨어요.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 방송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98% 저를 위한 방송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눈부시게 웃어주던 너에게 나 지금 달려가 하루 종일 네 생각에. 이시아님께서 단민이 안녕하세요 잘 들어요 하셨습니다. 백야의 오류, 신지윤의 추억은 한편의 산문집 되어 들으셨고요. 센치신님이세요. 단민님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오늘이 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후 6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 휴식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5월 말에 남동생과 함께 일본 오사카 여행 계획이 있는데요. 처음 가는 만큼 설렘 반, 기대 반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와서는 마라톤과 배드민턴 대회도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신나게 놀고 먹고 휴가 기간 동안 바쁘게 지내볼 생각입니다. 단미님, 부러워하고 계시죠? 아, 네. 저도 그만하고 싶은데. 아 너무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저는 화가 없는데 화가 나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주말도 가족들과 함께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 사연 읽다가 아 예전 제가 알고 있던 그 센치신님, 예, 오랜 기간 알았던 그 센치신님인 것 같아서 뭔가 좀 사연이 너무 반가웠어요. 항상 운동하시잖아요. 네. 존경합니다.

인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스스로에게 좀 다짐한 건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 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진짜 화가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좀 참는 법을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참게 되는데, 이게 점점 힘이 없어져가지고 자꾸 참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화를 안 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고.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했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이것부터 고쳐야겠어요. 자꾸 하려던 얘기 까먹는 거. 어제부터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덕분에 또 한 번 다짐했어요. 그래, 박담미 씨, 너는 화가 없잖니?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그냥 순리대로 또 어떻게든 잘 되겠지. 네, 이런 생각을 방송하면서 내내 했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칭찬도 해주시고 즐거운 이야기도 해주시고 가끔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싶은 그런 이제 아재 개그도 막 대화창에서 하시는 거 보고 있으면 또 그만큼 또 재밌거든요. 즐거워요. 저런 얘기도 하네.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또 즐거워요, 그만큼. 오늘도 즐거운 시간 제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방송이 없고요. 네, 그 다음 주? 언젠가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 하루입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사람들의 불쾌지수도 함께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금 더 온화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화 햇님과 바람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겨보겠다며 바람은 세차게 몰아쳤지만 사람은 오히려 옷깃을 더 여몄죠. 하지만 따뜻한 햇살이 비추자 스스로 외투를 벗게 됩니다. 강한 힘보다 따뜻함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어쩌면 사람의 마음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를 몰아세우기보다 따뜻하게 품어주는 햇살 같은 사람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2026년 5월 15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단미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저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천상지의 더 그레이스, 천상지의 더 그레이스, 한 번 더 오케이. 서인영의 너를 원해, 이효리의 톡톡톡 함께 해봤습니다. 햄바오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하셨네요.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피사마님, 저는 오후 반차를 썼습니다. 어머님 골다공증 검사 때문에 병원에 가야 돼서요. 저녁에는 대구에 사는 30년 지기 친구 가족이 저희 집에 오는데요. 말 그대로 불금을 보낼 예정입니다. 오늘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아샤트리 이혜은, 전건우, 그래 늦지 않았어. K씨 언제나 사랑해 전해드렸습니다. 아, 불금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다음 곡은 윤도현 밴드의 흰수염 고래. 네,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달부터 머니의 80% 정도 복구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100% 달성할 것 같아요 하시면서 꽃미남님 다녀가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비수기잖아요. 곧 성수기로 돌아오니까 아마 회복을 금방 하실 것 같습니다. 레터플로우 널 좋아하고 있어. 예린의 너무 예뻐. 정소연 너뿐이야. 꽃미남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란 다녀갑니다. 꽁치님께서요. 오후에는 돼지고기 사러 가야 돼요. 사온 뒤 바로 삶아 먹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점심은 돼지고기인가요? 저녁으로 드시나요? 네, 몸보신 잘 하시길 바랍니다. 보이프렌드 내가 갈게. 100% 그랑블루 그리고 워너스의 발키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꽁치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게임 느낌 보고 품이야 yeah. 발 맞춰서 걷던 사소한 것들이야 맞출 땐 숨이 멎었고 좁혀져 오는 거리에 내 심장 쿵 지금 달려갈게 바다 바람이 날 스쳐 지날 때

0: You're listening to
1: 한우로수 방송.
2: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시앤블루의 외톨이야 전해드렸고요. 거래 아스피린 그리고 데이식스의 예뻤어 함께합니다.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점심 후딱 먹고 올게요 하셨는데요. 점심 잘 챙겨 드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행복해져라님. 네. 점심시간이 이제 지나서 아마 다시 업무에 복귀하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짧죠? 점심시간은 아무리 길게 가져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로지 바다 가자. 로이 킴의 위고 하이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블럼 이어갑니다.

바보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드라우닝,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전해드릴 거고요. 로이킴의 곡은 다른 신청곡이 이미 송출이 돼서 전해드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비의 가요블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흑사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블릭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보다 조금 낫죠? 우리 스타비님 목 상태도 별로 안 좋으신데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어제보다 조금 나은 목소리로 여러분 만나러 왔습니다. 주말까지 쉬어야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는 제가 풀방인데 큰일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말에는 멘트를 아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은 2시를 출발해서 4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잠시 인라이브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저희 방뿐만 아니라 다른 방들도 리스너가 확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 보니까 네, 제 문제는 아닌 걸로. 노래 두 곡 전해드렸어요. 너에게 스팀별이라는 가수의 5월의 벚꽃이라는 곡 발라드 버전으로 준비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봄의 이유. 봄은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봄 노래가 아직도 너무 좋네요.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네, 봄이 지나 여름이 오네 라는 곡과 왜 또 안 보이죠? 글씨가 큰일 났네. 루나심의 그늘이 스며들 때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들이 너무 좋죠. 요새 나오는 노래들이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모르는 가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저희 자키분들께는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제가 소개할 때 달라고 그러면 드리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친구들을 좋은 노래들을 들으면 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좀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 꼬미남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밖에는 날씨 정말 더워요. 땀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요. 아이고 어떡해. 그 목에 달고 다니는 선풍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 사서 달고 다니세요.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청한 곡 세 곡 모두 준비했어요. 저도 같이 잘 들을게요. 고마워요. 오늘도 선곡 겹친 거 알죠?

씨야 노래가 이 노래는 콧소리가 아주 장난이 아니네요. 남자들 다 사르르 녹겠어요. 그죠? 다음 사연은 우리 햄버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기입니다. 멘탈 때마다 코가 막혀서 미치겠네요. 정말 오랜만에 천국을 남기는 것 같아 기분이가 좋습니다. 저도 기분이가 매우 좋습니다. 여전히 수고가 많으세요.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아우. 네, 이렇게 아직도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레트를 오래 하면 숨이 탁탁 막혀요. 신청하신 곡 소녀시대의 곡과 아이비, 카라의 곡 모두 준비했고요. 원슈타인 곡은 너무 시끄러우니까 끄고 바로 넘어갈게요.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아까 이 수피아의 이 곡을 신청하셨던데 신청곡을 바꾸셨네요. 바꾸신 거 올려놨어요. 근데 그냥 맨세음으로 쓰려고 올려봤습니다. 피사마님 몸은 어제보다 나으십니까? 사실 기침을 계속해서 이 갈비뼈가 아파 죽겠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죠? 건강하셔야 합니다. 저라고 건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두 시간 감사히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 저도 우리 진영 목소리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해져라님 다녀가주셨어요. 저 노래 나가는 동안 더블 비앙코 하나를 다 먹었거든요. 확실히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목이 덜 아픈 것 같아요. 편도가 부어서 그런지 계속 너무 아팠는데 시원한 게 너무 좋네요. 그렇다고 계속 울고 있으면 없고.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점심은 드시고 오시는 거죠? 저 어제 떡볶이 먹었는데 그 오뎅만 잔뜩 남아서 제가 어제 오뎅을 600g짜리를 하나 다 넣었거든요. 오뎅이 엄청 많이 남아갖고 그거 주워 먹었습니다. 한 주를 너무 빡세게 보냈는데 드디어 불금이네요. 계속 쉬는 날이 좀 계속 있다가 한 주를 또 풀로 근무하셨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할 텐데 다음 주 한 주를 또 보내고 나면 또 3일을 쉬시잖아요. 그쵸? 주말에 푹 쉬어야겠어요. 장미님도 주말에 푹 쉬시고 목감기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공기남 호피폴라 윤마치에고. 저 호피폴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하세요.

다음 신청곡은 우리 시아님 다녀가 주셨어요. 숙장미님 안녕하세요. 여름이 왔어요. 벌써 왔대요. 낮에만 여름인 것 같은데 밤에는 덥진 않잖아요, 그죠? 여름이면 밤에도 폭염에 막 이래서 에어컨 틀 때 됐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낮에는 음식을 하면 선풍기라도 틀어야 네, 불 옆에 있을만 하지, 안 그러면 죽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름에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시아님은 이제 감기 괜찮아요? 설마 저한테 옮긴 거 시아님 아니죠? 오늘은 신나는 곡 신청해 주셨네요. QWER의 눈물 참기, 박진주의 질풍 가도, 뉴진스의 버블검까지 신나는 곡으로 이제 슬슬 여름이라서 댄스곡이 더 많이 신청곡으로 올라올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우리 오스님하고 우리 이쁜 돌림 때문에 댄스곡보다는 발라드 신청곡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노래 오늘도 잘 들어요. 고마워요.

노래 순서가 바뀌었어요. 박준주의 노래가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멘트음 넣으면서 박준주 노래 위로 태연 노래를 정말 별짓을 다 하네요. 멘트하고 박진주 노래 이어드릴게요. 우리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다녀갑니다. 집 밖은 더운 것 같은 날씨입니다. 오전 10시경에 아침밥 먹고 이제 곧 점심밥을 먹어야겠네요. 점심 먹긴 좀 늦지 않았나요? 네, 너무 자꾸 늦게 먹으면 안 좋은데 그래요. 어쨌든 잘 챙겨 드시고요. 장미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지 마세요. 집안에 있으면서 선풍기만 틀어놔도 집안은 굉장히 시원한데 밖은 너무 덥죠? 신청하신 곡 세 곡 김현정, 보아, 이효리의 곡 모두 준비해서 올려두었습니다. 박진주의 곡까지 모두 네 곡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멘트를 잘못해갖고 죄송해요.

제 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아유, 목소리가 또. 우리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오늘 오전에 늘어지게 더 자고 일어났어요. 오전 시간이 사라져서 집안일이 밀리니 마음이 급해지네요. 이따 당근 손님 만나기로 해서 마음이 더 바빠요. 그렇구나. 전 당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여튼 버리기도 귀찮은데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방송 들으며 청소할게요 하시면서 이승철의 소리쳐, 변진섭의 바람은, 이수은의 고백까지 네, 청해 주신 곡 모두 전해드리고 마지막 인사 하러 나올게요. 다음 방송 우리 악마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청곡 많이 부탁드려요.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주말은 목을 좀 쉬게 해야 돼서 멘트는 못하고 여러분들 신청곡만 전해드릴 것 같고요. 다음 주 또 풀방이라서 월요일 오전 10시에 멘트 들고 올게요. 마지막 곡 짙은과 신지훈이 함께 부른 곡으로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갑니다. 우리 양만인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주말에 여러분들도 푹 쉬시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벌써 불금이에요. 시간 참 빠르네요. 네, 5월도 네 이제 중순인데요. 중간에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세종대왕님의 탄신일이라고 우리 햄바오님께서 네 다시 한번 기억하게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 그러게요. 스승의 날도 예전처럼 뭐 꽃다발로 선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스승의 날이라고 감사의 의미로 막 꽃다발도 드리고 막 반 교실 바꾸며 장난도 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서 아쉽네요. 네, 아무쪼록 네, 한 주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전방송 우리 컨디션도 안 좋고 건강도 잘 안 좋은데 방송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제가 잠들기 전에 짜파게티를 먹어가지고 그게 소화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속이 막 드부룩 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실내 저의 편의를 봐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씩씩하게 또 지금부터 7시까지 함께합니다.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루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썸띵을 듣고 나왔습니다. 네, 햄버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누나 천국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그러게요. 우리 햄버거님 일주일 계속 만나다가 어제 못 만났죠? 잠깐 만났다. 네, 한주 고생 많았어요. 오늘 일찍 칼퇴하면서 행복한 불금을 마눌린가 보내시고요. 청해주신 곡 중에 두곡 있네요. 중간에 한곡 껴서 세곡 듣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보이던 사람이 하루 안 보이면은요, 오늘 외근인가?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다. 어디로 튈 생각하지 말아라. 경고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나가자마자 도착을 해서 후다닥 다녀왔습니다. 우리들의 퇴근할람 악마님, 오늘은 오후 반차 쓰고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골다공증 검사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특히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머님 모시고 드라이브도 좀할겸 바람도 좀 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해주신 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우리 사랑스런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모 누나. 오늘은 봉급 날. 아직은 봉급이 두번 남았어요. 한 주도 고생 많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화이팅! 누가 보면 우리 꽃미남님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 같아요. 각자 보통 대화방에서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꽃미남님은 되게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우리 햄버우님은 귀요미예요. 귀요미. 네. 또 우리 국수공장장님도 계시는데 깐죽이? 이렇게 막 별명을 막 부르고 싶은 네. 부르고 싶은 별명도 아니죠. 그냥 제가 느끼는 그런 거죠. 이미지죠. 그러게요. 봉급이 두번 남았네요. 보통 젊은이들은 월급날이다 막 이러는데 봉급날은 우리 나이 지긋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봉급 쓰는데 봉급 하니까 발음 잘못하면 봉구 그러네요. 우리 꼬미남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한 만큼 봉급을 받는 거니까 알차게 사용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봉급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잠시나마 통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참 행복합니다.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은 토요일 밤은 아니네요. 금요일 밤에 우리 신나게 놉시다. 행복해 자라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빡센 한지였어요. 우리 행복해 자라님 사연에서 빡센이 나왔어요. 자기 닮아가는 거죠? 그런 거죠? 고된 한주였어도 아니고 빡센 한주였어요. 강세가 빡센. 악마님도 한주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퇴근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역시 청취자분들은 각자 방송에 자기분들의 억양이나 말투를 따라가나 봅니다. 빡센 한주죠? 그죠? 많이 흔히들 쓰는, 야, 오늘 빡센데? 좀 쉬었다 하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국수공장장님께서 대다, 빡세다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려냐며 들을 수 있는데, 우리 행복해져라님께서 빡센 한 주라고 하니까 많이 힘드셨구나, 많이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셨구나, 토닥토닥 위로를 국수 또 나타나겠네요. 우리 행복해져라님, 네, 새 곡, 좋아하는, 네, 곡 들으시면서, 역시, 빡센 한 주였나 봅니다. 빡센 오늘이었나 봅니다. 천국도 틀리고, 그죠?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남은 시간도, 쉬엄쉬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빡센 한주 보냈으니까, 잠시 화장실 변기통 잡고 올까요? 변기통 잡고 올까요? 한 10분 정도면 될것 같은데, 같이 갈까요?

0: 잠이 오겠지.
1: 네, 다음 햄바오님의 사연입니다. 햄바오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네요. 청해요.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고마워요.

남은 시간도 함께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대화방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보내다가 이제 퇴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해주신 걸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마님. 밥때가 돼가네요. 우리 1호가 밥 먹고 학원 가야 해서 오늘은 일찍 차려야 해요. 학원을 옮겨서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방송 감사하고 들으면서 준비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생유. 아, 저희는 제 1호는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 합기도 집에 오면 6시거든요. 집에를 따로 들리지는 않는데 우리 와우님 잔여물은 내 집에 들려서 밥 먹고 가는군요. 많이 힘들겠네요. 네, 저녁 만난 걸로 준비해서 먹고 학원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한 주도 생유, 주말도 생유 잘 보내세요.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남자, 꽁치님. 꼭 보호해줘야 될것 같은 남자, 우리 꽁치님. 악마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 난 채우고 갑니다. 악마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오늘은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쉬려고요. 아,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와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와 뭐가 더 피곤할까요? 육체적. 몸으로 피곤하냐, 머리로 피곤하냐. 네, 둘다 피곤하겠죠. 근데,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육체적도 따라가는 것 같고,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정신적으로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몸은 아닌데, 마음은 아닌데, 머리가 이렇게 가리킨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 따로, 머리 따로.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머리에서 안 돼! 하면 마음도 같이 안 되는구나. 마음에서 돼! 하면 머리는 안돼 해도, 돼! 따라가더라고요. 보통 머리 굴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를 굴리다가도 마음에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 따라가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마음을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우리 꽁치님, 네, 정신적인 피로운, 육체적인 피곤, 모두 모두, 오늘 하루 훌훌 날려버리고 쉬세요. 내일 주말입니다. 주말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5시 48분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두 분의 사연 현재까지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좀 신나는 곡으로 해서 선곡으로 세곡 듣고 꼬미남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슬슬 퇴근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퇴근합시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불금을 즐기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주 열심히 달려왔고 한주 열심히 무탈하게 일하면서 보냈으니까 오늘 불금이에요. 행복한 불금 보내시고 주말 또한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면서 퇴근하시고요.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퇴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은 우리 예나님께서 준비 중이에요. 마감선 올라오면 부비부비다는 우리 예나님 앞으로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우리 꽃미남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양반 누나. 단순합니다. 그쵸, 우리 꽃미남님이 단순하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토를 안 달죠. 우리 그런 반면에 우리 햄버거님은 토를 달아요. 근데 우리 꽃미남님은 토를 안 달아요. 누가 그런갑다 하면 네, 그런갑다. 네, 봄 말고 여름을 좋아합니다. 댄스가 많이 나오니까 수고하세요. 네, 음악도 네 계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이 덜, 슬슬 더워지니까 발라드보다는 댄스곡들이 또 바다와 연관된 곡들도 많이 올라오곤 하더라고요. 네, 꽃미남님께서 청해주신 곡. 아, 여름이었어. 여름이야. 우리 바다 가자. 누구랑 갈 거예요? 바다 누구랑 갈 건데? 아무튼 신나는 곡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도 잘 보내고요.

네, 연이어 계속 댄스곡만 듣고 나와서 이제 좀 약간 미디엄 템포로 해서 선곡 좀 해봤습니다. 우리 필사마님께서 두 번째 다녀갑니다 하시면서 다녀주셨는데, 네, 필사마님 괜찮죠? 집에 계신다는데, 대구에서는 30년지기 친구 가족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불금 저녁이고요. 또 야구도 하잖아요. 잠시만, 좀 진정을 했다가, 아, 마지막 제가 신나는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0: 그 전화도 받질 않아요.
1: 네, 우리 필사마님께서 집에서 야구 보면서 술 한잔 할 듯 하면서 삼성대 기아, 기아대 삼성 경기 보면서요. 고생 많으십니다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오늘 명승부인가 봐요. 정규방송에서 해주는 거 보니까 막강 팀인가 봅니다. 근데 제발요. 삼성 유니폼 중에 스트라이프 있잖아요. 그 파란색 곤색, 청색이라 해야 되나? 완전... 그 옷 안 입으면 안 돼요. 선수들이 없어 보여. 아, 그 옷 입을 때마다 진 것 같던데. 아닌가? 아무튼 삼성대 기아, 기아대 삼성 잼나게 보면서 누가 이기든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해주신 곡 마저 전해드리면서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여러분의 청곡 사연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다음 방송 우리 예나님 앞으로 예쁜 사연들 올려주시고요. 저는 이제 선곡으로 해서 전해드리면서 끝자락에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예나님과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푹 쉬었다가 우리 월요일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주인을 오후 7시 창밖 낀 저녁빛이 내려앉고 바쁘게 지나간 하루도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곁에 음악 한 스푼, 이야기 한 스푼 들고 왔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 괜히 마음이 말랑해지지 않나요? 퇴근길 버스 안일 수도 있고, 저녁을 먹고 잠시 쉬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직 하루를 끝내지 못한 채 분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친 마음의 위로가 괜히 들뜬 마음의 설렘이, 그리고 평범했던 하루에 작은 추억 하나 남길 수 있게 좋은 음악들로 함께 할게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듣고 계시든 편안하게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옌다예요.

2026년 5월 15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점땅이송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언제 들어도 발랄한 목소리죠. 다정한 우리 앙랑님과 함께 하셨어요. 저는 발톱이어 받아서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손 꾹 잡고 함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실 수 있는 공간 문 열려 있습니다. www.inlive.co.kr 입력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각종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인라이브라고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신 여러분은요,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그리고 랭킹 부분의 실시간 카테고리에서 핸드로스 방송국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국가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국가 사연은 가요로만 받고 있습니다. 전문성된 트로트나 힙합, 랩 그리고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로트 가사의 곡이나 전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가수의 음악은요,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어요. 신청국가 사연을 순서대로 전해드리되 자기의 사정상 순서가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좋은 음악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꿈미남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이 시간에 오셨대요. 반갑습니다. 항상 방송 잘 들어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파이팅! 오랜만에 이 시간 노는 건가 싶네요. 그쵸? 항상 따뜻하게 인사 나눠주시고 방송 챙겨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금요일 밤 분위기가 더 포근해지는 것 같아요. 즐거운 주말 보내고 싶은데요. 저는 주말에 근무가 있어요. 평일하고 다름없이 근무가 있습니다. 아침 한 8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토요일도 일요일도 일을 해야 해요. 예담부까지 신나게 즐겁게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청해주신 음악들 만나볼게요. 김아름이 부르는 메모리즈. 제목처럼 추억을 천천히 꺼내보게 만드는 감성이 참 매력적인 음악이죠.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꾸준한 사랑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분이죠. 다음으로 함께 하실 노래는 육중한 밴드가 부르는 음악이에요.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제목만 들어도 현실 공감이 확 오는 노래인 것 같아요. 유쾌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더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육중한 씨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유의 인간적이고 솔직한 매력 덕분에 방송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마지막으로 희망해 주신 노래는 가을이 부르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음악인데요. 조용한 멜로디 안에 기다림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들으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음악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 만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함께하는 지금 시간 7시 37분 막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사연은 우리 필사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역시 붉은밴 드림 콘서트죠. 티켓 끊고 앞자리 착석 완료. 붉은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맞다, 그쵸? 오늘 금요일인 것도 잊어버렸어요. 요즘 일하면서 주말인가? 평일인가? 오늘은 며칠이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주말에 쉬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희망해 주신 노래들 만나볼게요. 우리 엠릭스가 부르는 헤비 셀러네이드 이음악 신청해 주셨고요. 에픽하의 원이라는 음악도 희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노래는 원더걸스의 I Feel You라는 음악이네요.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가 신나는 노래 듣고 싶으셨나봐요. 몽환적인 분위기와 엠넥스 특유의 강렬한 보컬 매력에 잘 살아있는 곡이라 요즘 팬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좋은 편이죠. 그리고 원이라는 노래는 시간이 지나도 나는

지금 들어도 세련된 느낌이 잘 살아있는 곡이에요. 원더걸스의 멤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배우로, 솔로로, 프로듀싱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서 반가운 소식들이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불금답게 신나는 음악들도 만나보게 되는 것 같아요. 노래 함께 해볼게요.

한국당 나와야 하는데 아우 눈치 없는 멘트가 먼저 나왔어요. 빠르게 노래 듣고 올게요. JYP and the Wonder Girls.

즐거운 불금에 신나는 음악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다음 신청곡은 우리 글루미 상태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코나가 부르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노래 정말 오랜만이죠. 밤이라는 시간을 가장 낭만적으로 표현한 노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잔잔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 덕분에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요. 오히려 늦은 밤 드라이브나 금요일 감성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붐붐 듀크의 목소리로 함께 할 건데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의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노래 시작만 들어도 자동으로 어깨가 들썩이실 거예요. 듀크는 당시에 신나는 댄스곡들로 큰 사랑을 받았고요. 특히 여름이나 축제 시즌만 되면 다시 생각나는 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해주신 음악은 금요일 밤 분위기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DJ DOC가 부르는 Boogie Night 이라는 곡입니다. 인트로만 들어도 오늘 정말 신나게 놀아보자 하는 느낌이 살아날 거예요. DJ DOC의 특유의 자유롭고 유쾌한 에너지 덕분에 세대에 상관없이 꾸준히 사랑받는 팀인 것 같아요. 신나는 음악이니만큼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신나는 음악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신청곡은요, 우리 꼬맹이 짱이님 오셨네요.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집에 잘 보내세요 하시면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신나는 금요일인데 뭐 하세요? 약속이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주말이고 금요일이면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뭔가 좀 아쉽잖아요. 약속이라도 만들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에 함께해주고 계시죠? 오늘 신청곡은요, 감성부터 분위기까지 다양하게 준비해 주셨네요. 유주가 부르는 오리온 자리라는 음악 먼저 신청해 주셨어요. 밤하늘의 감성과 참 잘 어울리는 곡이죠. 유주 특유의 맑고 시원한 보컬이 더해져서 조용한 밤에 들으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유주는 OST와 솔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감성적인 보컬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어서 함께 하실 노래는 청아가 부르는 나만의 것이라는 곡입니다. 청아원의 세련된 분위기가 잘 살아있는 곡이기도 하죠. 무대 위의 퍼포먼스도 강하지만 감성적인 표현도 참 좋은 아티스트죠. 최근 다양한 해외 공연과 음악 활동으로 글로벌 팬들과도 꾸준하게 만나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10cm가 부르는 봄이 좋냐라는 곡인데요. 봄만 되면 자동으로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악 중에 한 곡이죠. 봄 커플들을 향한 솔직한 가사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곡이에요. 10cm는 최근에도 공연과 페스티벌 무대에서 꾸준하게 활약하면서 두 개 감성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말에 일합니다. 토요일도 일하고요. 일요일도 일하고요. 그래서 주말엔 쉴 수가 없어요. 아우, 너무 싫다, 그쵸? 제 목까지 신나게 더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우리 선인의 추억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예나 누나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녁 방송이네요. 잘 들을게요. 사실 적금 통장이 두둑해지기 위해서 배달 알바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술기운 때문에 배달은 쉬려고요. 오랜만에 미용실 갈까 고민 중입니다. 평상시에는 미용실 갈 시간도 없었는데 배달 알바 쉬다 보니 쉴 때 머리 좀 다듬어야겠어요. 항상 일하느라 몸 잘 못 챙겼잖아요. 그때 코피도 한 번씩 나고 그러고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오늘은 술기운 덕분에 그래도 좀 쉴 수 있겠다, 그쵸? 허가 특유의 호소력 짙은 보컬이 정말 잘 살아있는 허각이 부르는 모노 드라마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별의 감정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낸 가사가 인상적이라 노래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함께 하실 노래는 사인만의 Brand New Day의 노래인데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간다라는 현실적인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괜히 밤에 들으면 더 공감하게 되는 노래죠. 요렇게 해서 노래 전해드리고요. 제가 한 곡 더 준비해서 이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은 모두 저도 들을 예정이고요. 신청곡과 사연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앙크미님 앞으로 신청사연 남겨주세요. 우리 행복해자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청곡 남겨보네요.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셔서 선곡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만약 겹치게 되면 제 거는 패스해주셔도 됩니다. 하셔서 신청곡을 봤더니 중복이 아닌데요. 중복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저는 처음에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신청하시나 보다 이랬는데 은근히 선곡에 민감하신 분들도 많아요. 어떤 좋은 음악을 신청해볼까 고민도 하시고 어떤 좋은 사연을 남겨볼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와, 방송 준비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었네요. 우리 행복해전님 부담 갖지 말고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올려주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 곡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대체곡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좋아하는 음악을 나열을 해주시고 그 뒤에 대체곡을 가로로 묶어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신청해 주신 음악도 오랜만에 듣는 곡이 많네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이기찬이 부르는 민, 그리고 엘리가 부르는 보여줄게.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늘바라기라는 노래는 들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부모님, 가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가사 덕분에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곡입니다. 최근에도 드라마와 음악 활동을 꾸준히 병행하면서 정은지씨 특유의 밝고 편안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미인이라는 노래는 이기찬 특유의 부드러운 감성이 잘 살아있어요. 잔잔한 멜로디 속에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져서 오늘 저녁 시간에 특히나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이기찬 씨는 최근에도 공연과 방송 활동으로 팬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노래는 우리 에일리의 당찬 노래.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장악했던 대표적인 곡이에요. 시원한 가창력과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가 급여반 텐션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느낌이에요. 엘리는 최근에 OST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여전히 폭발적인 라이브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남겨주신 신청곡 덕분에 오늘 방송 플레이리스트가 더 풍성해졌네요.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해 주실 거죠?

주신 분들이요. 우리 꿈니남님 즐거운 주말 제 목까지 잘 보내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우리 필사모님도 불금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제대로 즐기고 계실 거죠? 고맙습니다. 우리 글로미 선대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쵸? 지금은 좀 나아지셨을까요? 우리 꿈맹이 쩡이님 들어오셨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잘 보내야 돼요. 저는 일하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배달 알바 쉬고 있는 우리 선인의 치옥님 토닥토닥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버려요. 그럼 좀 오래 쉬어야 되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해 주셨던 우리 행복해전님 신청곡에 대한 선곡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말아요. 좋은 노래 하시면 신청하시고 중독이면 변경하면 되잖아요. 그쵸?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밤도 이렇게 천천히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웃고 추억 이야기 나누고 좋은 노래들로 마음 채워주신 여러분 덕분에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신청곡 하나하나에 담긴 추억들과 이야기들 덕분에 오늘 방송도 마치 작은 드림 콘서트처럼 북적북적 즐거웠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또 앙꾸미님 방송 이어지잖아요. 편안하게 그렇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쉬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주말도 다가오잖아요. 주말만큼은 좋아하는 것들 많이 많이 하면서 몸도 마음도 충전되는 시간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진짜 오랜만에요. 닉네임 한 번씩 불러드릴게요. 잠수 타기 없기?

오늘 저 방송 들었습니다. 아주 잠깐이라도요 들으셨던 분들이시라면 그 중에서 또 채팅방에 계신다면 예쁜 손 돌려주세요.

우리 꾸미남님께서 예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반가웠어요. 땡큐. 요리의 달인. 진짜 요리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난나연님. 우리 다 고생했어. 인사 나눠주셨어요. 언니 반가웠습니다. 유일하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신 우리 선인의 추운님. 그래요. 반가웠습니다. 우리 동생. 우리 꼬맹이 쩡이님이요. 예나님 수고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 전해줬습니다. 저 있잖아요. 안 그래도 목이 막 간질간질하면서 건조하고요. 그러는데 이게 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지금 감기가 올랑말랑하는 그 느낌 받고 있습니다. 불안하다. 심히? 우리 쩜마이나 낙동님 저한테 인사해 주시는 거 맞죠? 와우 반갑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 브라운 아이즈의 이 순간 이대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 맞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요. 빠이빠이.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이게 말이나 되는 날씨인가요? 자, 하지만 5월 5일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였어요. 절기상 벌써 여름은 시작됐더라고요. 그럼 이제 에어컨 틀어도 되는 거겠죠? 틉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와우, 이제 살 것 같아요. 올해는 에어컨 마구마구 틀려고 태양광 패널도 신청했습니다. 내가 쓸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쓴다. 그래도 아껴 쓸 거예요. 자, 어느 광고에서 그랬던 말이 기억나요? 아껴야 잘 살죠. 자, 올 한 해도 더운 여름 우리 모두 잘 버텨보기로 합시다. 자,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668번째 정규방송 하늘호수 방송 왕금의 뮤직 낚시여행 시작합니다.

자, 함께하신 곡 1%의 곡이었어요. 정답은 없어.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하셨던 우리 예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부터 한우로스 왕쿠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네, 겨우 만나뵙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하는 시간 어떤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네, 이 코너입니다. 난 너를 고발한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오프닝 멘트 들으신 분들은 네, 아 오늘은 이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예상이 되실 거라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 뜨거운 태양열 덕에 요즘 정말 더워서 미칠 것 같아요. 네, 아직 제대로 된 여름을 맛본 것도 아닌데 근데요 이 뜨거운 태양열보다도 나를 더 열받게 하는 것들 다들 한 가지씩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고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열보다도 나를 더 열받게 하는 것들, 네, 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더운 것보다도 열받게 하는 거?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그 중에 하나만 꼽기는 어려우니까 한 3개 이상 얘기 나눠보다 보면 네, 끝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 한 가지씩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신청곡은요 인라이브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인라이브에 로그인하신 후에 신청곡은 3곡 이상, 사연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곡 올리시는 방법은 게시판 상단에 안내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 대화방은 인라이브 한 곳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네, 오늘 그 이 코너 네, 고발하는 시간, 네, 태양열보다도 나를 더 열받게 하는 것들, 뭐 물론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지만 네, 대화방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인라이브 대화방에 살짝 톡 던져주세요. 그러면 제가 착 하고 잡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노래 두 곡 더 듣고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소란의 괜찮아, 그리고 정세훈이 부릅니다 롤러코스터. 함께 듣고 오죠.

자, 함께하신 곡 정세훈의 곡이었어요. 롤러코스터.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튼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오늘 대구 지역, 네, 내일이죠? 네, 주말에 33도가 될 예정이래요. 네, 와, 하긴 서울도 오늘 32도였으니까 엄청 덥죠. 네, 진짜 여름입니다. 더워서 그런지 요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네, 막상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정말로 에어컨을 지금 가동 중인데 엄청 추워요. 물론 온도를 낮춰놓을, 그러니까 높여놓을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참 편차가 심하단 말이죠. 어느 분들은 뭐 춥다, 덥다, 뭐 말들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세게 틀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철 타면은 왜 양냉방이 되는 그 약하게 냉방을 틀어놓는 그런 칸도 있잖아요. 물론 버스는 그게 가능하진 않지만. 뭐, 하여튼, 네. 어찌됐든, 냉방이 좀 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요즘은 그 가벼운 점퍼 하나씩은 이렇게 준비해서 다니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손에 뭘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점퍼를 그렇게 챙겨 다니는 스타일이 아닌데, 요즘은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안 입으면 팔같이, 팔이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익어간다는 표현? 네. 너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서 오늘도 나갔는데, 확실히, 네. 점퍼 입게 되더라고요. 네. 감기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네. 더워서가 아니라 추워서.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냉방병 때문에. 조심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네, 외출하실 때 꼭, 간단하게 걸칠 수 있는 가디건이라던가 아니면 점퍼 네, 준비하시는 거,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 네, 난 너를 고발한다! 시간. 네, 이 뜨거운 태양열보다도, 나를 더 열받게 하는 것들, 네, 그것에 대해서 고발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요즘, 그 열받는 한 가지가 있죠. 네. 남들은 국장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근데 왜내 주식창은 파랗기만 한 건지. 아,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도 빨간 불 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네, 그런 이런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많은 분들 사연은 다녀가셨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어느 분이 다녀가셨는지 네, 게시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따단! 자, 1등 사연 네, 꽃미남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랜만에 박수 치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네, 일주일에 요즘엔 한 번만 들을 수 있는 박수 소리예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앙코미님. 한 10월, 11월 사이에 코 성형을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어요. 어머, 꽃미라님, 코 성형하세요? 미용 목적이 아니라, 네, 축농증이 있어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왼쪽이 작고, 오른쪽 큰 코가, 잠깐, 이거 뭐예요? 왼쪽은 작고, 오른쪽은 크고, 네, 코가 휘어서 불편합니다. 오늘 저도 저희 아이 때문에 그 병원 다녀왔었는데, 아이가 축농증이 있어서 그 숨쉬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아이는 그런 걸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뭐 어른들은 이게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답답하다고 냄새를 못 맡는다고 힘들어하는데, 글쎄요, 맞아요. 이게 어릴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커서 보통 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요. 이거 성형하시는데 그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세요? 갑자기 그게 더 궁금해지네요. 네, 어쨌든 그래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네, 병원을 다녀오실 예정이군요. 그래요. 수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인사 남겨주셨어요. 수고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파이팅 하셨는데요. 우리 꽃미남님도 파이팅. 즐거운 주말, 불금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신 곡, 세 곡이셨는데요. 이 중에 먼저 한 곡, 제 선곡과 함께 듣고 올게요. 전건우, 이하영, 김해찬이 부르는 라라라, 그리고 제이세라가 부릅니다. 이젠 날 찾을 거야.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셨던 곡, 네, 제이세라의 곡이었습니다. 이젠 날 찾을 거야. 네, 잘 듣고 왔어요. 신청하신 곡이 두 곡 더 있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곡 제가 더 선곡을 해 놨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우희경의 곡이에요. 빈 자리만 남고 나는 그대로야. 그리고 제가 선곡 하나 붙여드릴게요. 김민우의 곡입니다. 너에게 전하는 말. 함께 듣고서 다음 사연 함께 할게요.

자, 함께 하신 곡 김민호의 곡이었어요. 너에게 전하는 말.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코너. 네, 알고 계시죠? 네, 오늘의 코너 난 너를 고발한다. 네, 시간입니다. 자, 이 뜨거운 태양열. 네, 보다도 나를 더 열받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나를 더 열받게 할까요? 네, 대화방에 계시는 서글님께서 네, 이런 글 남겨주셨어요. 뜨거운 태양보다 날 열받게 하는 건 쓸쓸함, 혼술. 이 얘기하시면서 이제 술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저도 요즘 그몸 상태가 좀안 좋은 편이라서, 병원에서 그 혹시 술 드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요즘 몸이 힘든 것 같아서 술을 입에 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랬더니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술 지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까지 하는 술들이, 네, 저희 집 창고에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네, 보기에만 좋은 네, 술들을 바라보며, 아, 저거는 언제까지라며, 네, 저도 슬픈 마음, 네,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데, 우리 서글님께서도 네, 쓸쓸하시대요. 네, 혼술하니까. 맞아요. 혼자 먹는 것보다는 네, 둘보다는 셋이 여럿이 마시면 더 좋죠. 네, 그렇습니다. 부럽네요. 아니, 부러울 건 아니죠. 네, 서글님은 지금 혼술을 하시기 때문에 여럿이 먹는 게 부럽다고 하시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예,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네, 혼술하실 때 한우로수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한우로수 청취자분들과 네,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좋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우리 필사마님의 사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앙쿠미님이다. 하하. 네, 언제나 활기차신 앙쿠미님의 방송 들으며 기분 좋게 불금을 즐겨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 세곡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뭐랄까요? 활기차다라는 그 표현 있잖아요. 네. 저에게 가장 많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활기차다. 막상 그 얼굴을 마주하면, 아, 이 사람이 정말 활기찬 사람인가. 싶을 수 있지만, 네, 목소리는 언제나 활기차답니다. 네, 제 방송 들으시면서 기분 좋은 불금,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신청하신 곡세곡 중에서요, 두곡 선곡합니다. K2, 김성면의 곡이에요. 네, 슬프도록 아름다운, 그리고 부활이 부릅니다. 비밀, 함께 듣죠.

자, 함께하신 곡 부활의 곡이었어요. 비밀.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시즌이죠? 네, 야구 보러 가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네. 저는 지금까지 경기가 진행 중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네, 야구 지금 경기 하고 있는 그 뭐랄까요? 일정 확인해 보다가 잠실 구장이 아직도 경기 중이에요. 와, 깜짝 놀랐네요. 네. 롯데와 두산의 경기 지금 진행 중인데 6대 5로 두산이 지고 있네요. 지금 8회였던 것 같은데 아 대단합니다. 누가 이길까? 궁금해지네요. 전 아직 내용을 못 봐서 나중에 한번 봐야겠어요. 사실 이제 누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너는 어느 팀 응원하니? 그러면 저는 그냥 서울이라서 그냥 두산이요 이랬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냥 이어진 것 같아요. 네, 두산. 두산 배웠어요. 사실 두산이 서울은 아니죠. 네, LG가 서울 맞나? 어쨌든 네. 어쨌든 네. 오늘 경기 궁금해지네요. 네. 아직 경기 중인 곳이 또 있어요. 네, 문학구장. 네, 여기 문학이면은 저기 인천 아닌가요? 문학구장. 네. LG와 SSG의 경기 중인데 네, 7대 7이에요. 우와, 세상에. 누가 이기죠? 궁금합니다. 나중에 네, 경기 결과 좀 알려주세요. 방송 중이라 네, 확인을 지금 제대로 못하겠네요. 궁금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코너, 네, 난 너를 고발한다 시간, 네, 이 뜨거운 태양열보다도 더 나를 열받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자, 대화방에 계시는 필사마님께서 쿠미님, 저는 병원 일을 하다 보니 진상 보호자, 진상 환자들 때문에 열받을 때가 많아요 하셨거든요. 많죠. 네. 사실 저도 이게 이제 뭐 저도 환자의 입장이거나 네, 보호자의 입장으로 병원을 갈 일이 있잖아요. 있다 보면 실제로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해는 갑니다. 네.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네, 주위를 좀 둘러보며 네,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거는 조금 줄여줬으면 싶겠는데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필사마님께서 최근에는 면회 신청 안한 보호자가 낮술 먹고 와서 엄마를 면회하겠다고 떼쓰다가 저한테 혼났어요. 그러다가 저는 멱살을 잡혔네요. 우와, 그래요? 이런 일들도 있네요. 아, 참. 술 드시고 병원 오면 안 되는 거.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 함께 하실 사연은요. 행복하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쿠미님께도 올해, 네, 올만에 청해봅니다. 그러게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긴 여름 날씨여서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여름곡으로 청곡을 남기네요. 그럼.

즐거운 방송 화이팅해요 하시면서 네, 여름꽁 남겨주셨는데요. 네, 진짜 여름 같네요. 여름은 여름이에요. 네, 절개상 여름 맞대요. 네, 자 신청하신 곡 세 곡 중에서 두 곡 준비합니다. 서현의 여름 안에서 인디고가 부릅니다. 여름아 부탁해.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셨던 곡, 네, 인디고의 곡이었어요. 여름아 부탁해. 잘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뭐 여름 노래네요. 여름이 되면은 항상, 네, 이 노래. 여름아 부탁해. 아꿍. 네. 자, 그래도 좀 안 어울리지만, 네, 깜찍한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자, 현재 시각, 네, 밤 10시 9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신청곡 게시판 마감이 됐습니다. 네, 11시 방송하실 우리 나니님 앞으로 소중한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네, 임선아님의 사연입니다. 네, 사연만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반갑습니다. 남자친구랑 안산에서 전라도 순천 여행 가는 길이에요. 우와, 안산에서 순천이요? 오, 상당히 긴 거리인데. 그, 차로 이동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무 신나요. 제가 여기 방송 알려줘서 차에서 듣길래 바로 노래 신청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신청곡 지금 들으시면서, 네, 운전해서 가고 계시는 건가 봐요. 네. 아, 부럽다. 순천 여행, 네,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저는 여행의 기본은, 네, 맛집 기행? 네. 사실상 그, 뭐 있잖아요. 네, 맛집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런 곳들 말고, 실제로 내가 뚜벅이로 여행을 가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정말 저 집이 왠지 맛집일 것 같다는 그런 포스가 풍기는 그런 곳에 딱 가서 먹었는데, 웬걸? 진짜 로컬 맛집이다. 아, 이럴 때가 정말 뿌듯하지 않나요? 어쨌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네, 좋은 추억도 많이 남기시고요. 네, 남자친구는, 네, 운전하느라 힘들 텐데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거든요. 네, 우리 임선아님의 남자친구분, 네, 파이팅. 그 졸음이 오더라.

네, 졸음을 꼭 참으시고 안전운전해서 네, 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신 곡두 곡인데요. 정동원의 그대가 살아서, 앰스터맥스의 어김없이 준비 모두 해드립니다. 잘 듣고 좋은 여행 되세요.

자, 함께하신 곡 앰스터맨스의 곡이었어요. 어김없이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순천 여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순천 가는 길인데 네. 순천에는 뭐가 맛있냐고 여쭤봤더니 짱뚱어탕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저도 한번 그쪽 지역 가게 되면 꼭 먹어보고 네. 맛이 어떻다더라. 네, 꼭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아주 늦은 시간인데, 좀 전에 프로야구 경기가 하나 끝났네요. 네, 롯데와 부산의 경기, 네, 잠실에서 있었는데요. 결국 두산이 졌어요. 에이! 자, 롯데 팬들은 좋겠는데요. 네, 6대5로, 네, 롯데가 이겼습니다. 승리했네요. 지금 문학구장에서의 경기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LG와 SSG의 경기, 8대7로 LG가 앞서고 있는데요. 네. 누가 이길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네, 우리 꽁치님 사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란 다녀갑니다. 출출해서

의성마늘 햄, 아, 그, 저기, 그, 소세지 바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그거 세일할 때 사갖고, 그 왜, 10개짜리인가 20개짜리인가? 그거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 한 번씩 데워서 먹는데. 아, 맛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 케첩 안 바르고 그냥 먹거든요? 우리, 꽁치님은 그냥 드시나요? 저는 그거 컵라면 하나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던데. 땡기네요. 늦은 시간인데, 그죠? 어쨌든, 그 의성마늘 햄밥 두개 먹으니까 든든하네요. 오늘도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앙코미님 방송 다 하시고요. 조금 더 있다가 즐거운 주말 시간으로 신나게 들어가세요. 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저기, 코너 있었잖아요. 네, 계속 얘기 나누던 거. 고발한다. 난 너를 고발한다? 네, 코너. 요게도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귀가 안 좋아서 소리를 잘못 들으시는 우리 엄마. 네, 두세 번 아주 큰 소리로 말해야, 네, 알아먹으실까 말까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머님을 고발하셨는데.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또 있잖아요. 네, 엄마가 아니라 그 자녀분들. 네. 공부해라! 공부해라! 게임을 그만해라! 그만해라! 핸드폰 손에서 내려놔라! 나라에도 들은 척 만척하는 아이들. 네. 아이들도 고발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까요? 이러면 안 돼. 그죠? 네. 그냥 뭐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요. 자, 신청하신 곡세 곡이셨는데요. 네, 이 중에 두곡 선곡합니다. 황인욱의 너를 위해, 황가람의 아문다. 함께 듣고 오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코너, 난 너를 고발한다! 시간. 네. 뜨거운 태양열보다도 나를 더 열받게 하는 것들, 네. 그것에 대해서 고발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요? 나를 열받게 하는 것들. 사실, 다른 것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무언가 이제, 다른 요인들이 많겠죠. 뭐, 친구 때문에 열받고, 네. 뭐, 회사 일 때문에 열받고, 선생님 때문에 열받고, 뭐, 열받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가장 열받게 하는 거는 가족이에요. 네. 사실상, 항상 보고, 항상 살을 맞대고, 네. 거의 매일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가족에게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사실상 더 상처받고, 네. 그러는 것들은 가족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열받게 하는 것들. 뭐, 물론, 열도 받게 하지만, 네. 기분을 더 좋게 하는 것도 가족이죠. 네. 그러네요.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다시 이렇게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옆에 붙어만 있어도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나고, 화나고, 네, 열받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네, 미소를 잃지 않으려면, 이 뜨거운 태양열이 없어져야 될것 같아요.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에어컨이 답일까요? 얼음이 답일까요? 네, 시원한 것들이 답일까요? 네. 사실상 열받게 하는 요인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열받는 요건을 다 없앤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열받을 거리가 또 생기니까. 그럴 때는 나의 마음을 좀더 내려놓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까요? 마음을 곱게 써야 해요. 근데 사람이 뭐랄까, 마음을 곱게 쓴다는 게 사람이 여유가 없다 보면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만의 그 중심이 있다 그러면 뭐 그럴 일 없어요. 화낼 일도 없죠. 네, 열받을 일도 없는데. 근데 참,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더 내려놓는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게 어렵다라고 하실 때는, 그래요. 하늘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사연들도 들어가면서, 네,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있구나. 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뭐, 내려놓는다라는 게 이제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잠시만이라도 내가 웃을 수 있는 그 잠깐의 틈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 제가 이제 두곡 선곡을 해봤는데요. 이곡 그래요. 네. 유나와 민주의 곡입니다. 널 처음 본 순간 하루 종일 생각나. 와, 이런 순간 언제였죠?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인데요. 네. 이 문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널 처음 본 순간 하루 종일 생각나. 그쵸? 자, 그리고 원슈타인이 부릅니다. 사르르 사르르. 두곡 이어갈게요.

자, 함께 하신 곡 원슈타인의 곡이었어요. 네, 사르르 사르르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코너, 네, 난 너를 고발한다.

저이 단어 얘기할 때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화면을 바라보며 혼자서 네, 그 거부한다! 이렇게.

나를 열받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일까요? 열받게 한다, 열받게 한다. 사실 제일 열받게 하는 건 뭐 이런 거죠. 네.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열받는 거 있잖아요. 그 뭔지 아세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제가 원래 그 햇볕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양산을 들고 다니는데 이게 양산만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그래서 양산과 우산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양우산 겸용 이제 들고 다니는데 그게 좀 무거워요. 네. 일반적으로 드는 양산보다 무거워서 자꾸 놓칩니다. 놓쳐서 어느 날 들고 가다가 툭 하고 떨어졌는데 이게 한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제 햇볕이 있는 곳에서만 제가 펼쳐서 이렇게 해를 막아주는데 오늘 누르는데 이게 안 눌리는 거예요. 와, 열받아. 진짜. 아무리 눌러도 눌러도, 아, 이게 자동 우산이라서 올리고 내리고를 버튼으로 하는데, 미치겠는 거죠. 네, 그래서, 에잇! 하면서 이걸 집어 던질 수도 없고. 네. 왜 던지지 못하냐면, 저는 햇볕, 그러니까 이제 이 알러지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겠지만, 저는 햇볕을 쏘이게 되면,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강한 햇볕을 받을 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늘 밑에 숨어야 하는데 이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와 정말 정말 진땀 뺐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펼치기는 펼쳤어요. 그래서 다행히 햇빛을 피해서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네, 태양을 피했어요. 피했는데 이제 그늘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접어야 해요. 접어줘야 말이지. 접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땀을 삐질삐질. 결국은 집에 돌아와서 세수 한바탕 했는데 그게 더 시원하더라고요. 네, 역시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그런 계시인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어쨌든 제가 2월 달에 그 몸이 안 좋아서 네, 2월에 수술이 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몸을 만들어야 돼서 어차피 밖으로 돌아다닐 일은 없겠으나, 네, 어쨌든 오늘 밖에 나갔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 했네요. 어쨌든 저에게는 오늘, 네, 이 양우산이 열받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어떤 게 가장, 네, 열받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일까요? 어쨌든 저는 그랬네요.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네, 두 곡인데요. 함께 하실 곡. 네. 이기찬의 곡 준비했거든요. 네. 여름이라서 준비해봤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리고 유리상자의 곡입니다. 상상. 함께 듣고 오죠.

자, 이제 마지막 곡이네요. 네, 두 곡 준비해놨는데요. 이 곡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개인 사정으로 방송이 없습니다. 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인데도. 아, 다음 주는 어렵네요. 자, 이어지는 방송은 나뉘는과의 시간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Have a good nigh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단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승의 날이었죠. 예, 저희 아이가 오늘 스승의 날인데 제자들이 그 스승의 날하고 상관없이 모임을 갖자고 해서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떠오르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힘들 때 옆에서 항상 제 얘기를 들어주시던 선생님이 계세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계신데 어느 순간 제가 아이들 키우고 정신없고 또 딸 운동 쫓아다니고 또 방송하고 뭐 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연락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연락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서 지금도 연락을 못 드리고 있어요. 마음은 항상 선생님 보고 싶어요 라고 외치고 싶은데 근데 이혜영 닮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 성도 이씨예요. 예. 선생님 식구들이 저를 다 알아서 예전에 진짜 집에도 자주 놀러가고 그랬었는데 스승의 날만 되면 더더욱 더 많이 생각이 나는 분위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하고 중학교 3학년 체육선생님하고 제일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분 정도는 생각나는 분 있지 않을까요? 있을 건데 연락을 못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도 연락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1시까지 즐거운 데이트하러 왔습니다.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씩씩한 앙쿠미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즐겁고 행복한 데이트 하셨죠? 그럼 전 장난꾸러기는 아니었고요. 선생님들한테 약간 반반이었어요. 어떤 선생님은 괜히 날라리? 또 어떤 선생님은 얘는 진짜 착한 애. 근데 교도부 쪽에 계신 분들은 저를 착한 애로 보시고요. 진짜 그냥 감옥 선생님 중에 한 두어 분은 한 분 정도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방학 때 땡땡이를 한번 쳤거든요. 근데 딱 걸렸어요. 그래서 방학 때 이후로 날라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딱 두 분한테. 그것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날라리과는 아니거든요. 예,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과 1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사소한 사연도 괜찮고요. 뭐 학교 다닐 때 이야기도 괜찮고요. 스승의 날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요 올려주세요. 늘 하는 말이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내일의 여러분들의 추억, 1년 뒤의 추억, 한우로스가 함께하는 동안에는 늘 함께 할수 있는 여러분들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연님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오늘도 사연이 기네요. 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너무 일상을 다 쓰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내 생활을 다 공개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1년 뒤에 아연님의 사연을 봤을 때, 내가 1년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뭐, 유치원에서 일을 했구나. 아니면은 논문 쓰냐고, 아니, 레포트 쓰냐고, 밤새 잠을 못 잤구나. 뭐 이런 이야기, 언니들하고 맛있는 걸 먹었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1년 뒤나 2년 뒤에 우연히 봤을 때, 혼자서 킥킥킥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도 있지 않을까요? 속상했던 일도 괜찮고요. 화났던 일도 괜찮고요. 즐거웠던 일은 더 좋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번 만나볼까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안녕하세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오늘 생각보다 많이 벌었어요. 피곤하긴 한데 보람은 있어요. 수고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 이제 마지막 방송이죠? 오늘이 제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또한 주가.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늘 변함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뭔가를 좀 했다 싶은 그런 날. 그런 날이 또 우리 샤방샤방 꽃미남님한테는 생각보다 주머니가 두둑한 그런 날.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보람찬 하루를 보냈구나. 보람찬 하루이를. 예, 이런 노래도 있듯이 오늘은 기분 좋게 퇴근하실 것 같네요. CISTA의 레터 플로우에 널 좋아하고 있어. 정소연의 너뿐이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꽃미남님. 편한 시간 되시고요. 마치는 시간까지 화이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꽁치님.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오셨어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또 불량 카페인으로 잠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불량 카페인이 그 스윗 커피? 스윗 아메리카노 맞나요? 그래도 내일은 좀 널널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라고 다녀가 주셨어요. 예, 어제 우리 꽁치님이 스윗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사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가 남았나 봐요. 두 개 사오셨다는데 하나 남았나 봐요. 그거 드셨나 봐요. 불량 카페인. 저는 매일 먹는데 저도 맨날 불량 카페인인가요, 그럼? 아메리카노? 휘성과 알리가 부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이라가 부르는 모든 순간 너였어, 루나의 그대만 살아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준비해드릴게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죠? 제가 방송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예, 시간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1시간 26분 정도 남았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많이 많이 행복한데, 우리 꽁치님이 오늘도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더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편한 밤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티코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반갑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1년 만이라고 해야 되나? 예, 보기 힘든 분인데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애진님 다녀가셨어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건강하신가요? 요즘도 많이 드세요? 예,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김장훈의 슬픈 선물 카더 가든이 부른 아무렇지 않은 사람. 예, 세 곡 전해드릴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뭐 이런 말 있지만 애제님 너무 무소식이면 아니 아니 아니 되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0: 야,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아이 언니가 왔대요 왔대요 왔대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부터 주말이라 쉽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오늘은 약 10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로 받을 거라서 아마도 400명 넘게 오실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후덜덜덜덜덜. 다음 주에는 제가 지원금 신청 지급을 안 받고 안내를 해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입구에서 일하다 보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1: 왜요? 왜 욕을 하지?
0: 다음 주 한 주간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월요일이 돼봐야 알겠지만요. 내일은 부산에 갑니다. 오늘이겠네요. 개모임 쌤들 만나는데 잘 만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게요, 언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트 뿅뿅뿅뿅. 예, 남겨주셨어요.
1: 근데 욕을 많이 먹을 것 같다고 했는데 왜 욕을 먹는지
0: 그 출생연도 그것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다고 욕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람 상대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제일 힘들고,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연님 같은 경우, 이제 안내를 해야 되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입에서 지나올 것 같아. 지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변은색의 평행선 생킴의 내가 나의 세상이라면 아침 웨이브의 유킨비 열 함께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신청곡을 올리셨다가 아마 사연이 좀 많아서 지우신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이미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해드릴게요. 이대환의 아름다운 사람,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이렇게 두곡 주셨어요. 우리 체리님께서 준비해드리겠고요. 짱아님께서 오랜만에 신청난 다녀가 주셨어요. 이루의 까만 안경이란 노래 한곡 주셔서 세곡 준비해 드릴게요. 나니님 잘 들어요. 고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요. 짱아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도 요즘

행복하자 일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생각나는 OST 곡으로 청해요. 계절에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생각나서 올려봐요. 행복하자 일림께서 거미의 눈꽃, 이클립스의 소나기, 박효신의 눈의 꽃 시청해 주셨어요. 신청하신 노래 박효신입니다. 눈의 꽃.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기분 좋게 월요일날 또 만나요. 편한 밤 보내세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엔딩곡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 들으시면 아니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분은 빵 터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만큼 엔딩곡 여러분들 귀쫑긋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는 순간 역시 역시 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준비할게요. 써니힐입니다. 선수 입장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 기다려 주실 거죠? 써니힐의 선수 입장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이제 셧다운 내려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